0: Lechi zomde pa dawa tere, sojo pa hira namde, hirke chingu ki kwa pa da jere, hayam.
1: Dusere sanjur.
2: Dusere sanjura.
3: Sengan namba zo, kanka zo, shangla dusere sanjir nina shaka yen. 这次接上年中央健康科学生教大学初创准备荣军了多个月别蒙族家银白黑家的这边天天学来考这个主角这边呢考不了九年天天接班甚至锁定东一个个年天天接班你也见天天做你多个这边这个考潮一把而已他天银白黑家呢健康科学体积年天一起学习一边呢健康了多见东越过了接近东浪康前往保住族别过了年下站你 你若不做过了 年天节这样春作,各家东,春作阿东四家生吧,夏东,国阿,我妈,我这家天节这样吃家里高啊,新竹天里连年节,天节人通通次了,各家国主东春作节东三八里,雷山荣军级,先从天康山的核桃节八东,中间国家之后切了东的,清沙拉丁呢,新竹来不到公平着家的天气家都。 那里电教电波用话动,中学大街用着跟地核桃动静巴里。那路在宁车中间的鸡,加口撒家摩军进的战友是动的,那里电摩军进的鸟拉鸡巴动,加浪街的摩一开巴街的,公布一的从此拿起进巴这个巴里。中世纪,那年的加浪街浪街巴的动,日给浪西的呢中学汤口巴了。
4: 就了年度年度老了年初中期的节约做你囊中鸡蛋老大的这一点我就没主动身价真价价也把动大大的母我从鸡蛋战三也把的年度过了差不多退休演别荣军级就要能被成为囊中托马的别将杀毙了满足给安多着啊家一成为陆空给年底写过鸡翅阿东给家年些杂蛋从马直接了这身把队伍头呢
3: 咱们人民能接种没来战途陆战之位陆东密集家列点感情和中心把前进一把动到了道外接不了了陆战之内陆东特别给你接一把的囊中别了的落点了你为不愿接接你从接家里给我动才有我就要南北才为老子的脾气接把动你的血过云路都不了了定呢才念才有接的才为路上
4: 女子了,立着自己把的。三个别,这次就上年,中国家国家乱出发,这些刚才的许多这边的人呢。到了到我东北的,一边把了,家乱组成在这边不到自行过场的。家用家乱家,丁家军乱的,满足自己,过了东子,你从家里,几米几十把的,都藏把了,家家上东,穿你把了呢。穿起给这老板,电别公里头的,可供帮助了东,就做公平的用具,跟了三把年把的。
3: 这次九年年三个月就了年度年度落了一下亚东现在江苏搬去了两年张州籍让这店家两年领地初心土年许多这边的人呢到了几大东北年一边把了家用家在家牛中吃到农村姐姐过了冬子俺东各家也去学习东趁做这种生活的都藏把了家家找东藏俺爬了一边农农村姐姐过了冬子一东家没各家过年东 春草你动三八的,都藏八了,家家几动,草几八了吧农。农人姐姐过了冬子,几动姐姐俺家俺住冬。春草一动三八的,都藏八了,家家几动,草各八了吧的。家靠农村人群就叫姐姐。就这几三年,人着这一笔,就了年度年俺了,家用农村人群来了一起,当时接到了爷呢。就了年度年俺了,家用农村人群动。
4: 查我当年来了一家叫我用不过了冬子。几只阿东,一家这些人也懂。趁错,你懂各家生把的都藏把了,家家阿东从年下在你旁边弄。电我用不过了冬子。几只孙东,身价几米几懂。 춘소 제동 선자산에 바데 더 참발에 야자 나 파리에 바리 생각 나 봐줘 띵디 두세산지 니나 휴자라
5: 샤지 딩고르
6: 샤지 딩고르
7: 진 촙솜제 셔초 초이 도괴치 트레나 난츠 존이 니캬 생기텐라 셈코 셰바라 나니 곰싱요 존케 존라 링키 시 아뇨
8: 멜로도 샤위 존이 데 마이퍼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콘 쇼뉴가 난치 셔초 젠 존당 뜬당 데 쇼니 히자 Dung me drunk on the la, and you see a new
7: Tata Cherung Tula Wajaton, Gulichiwi, no one duna Lenki Cosimer Uni Ronk Ronla Hippie Kilendra, Junzam Saiton Zamling Treading Sanzuchi Baby, him you neck chicken on Zamling Marie Yonche Trombotter. Chanyo ma jeji ji ni, ma jig la simkang ge jin je, gangi chekin yue je kue yue.
8: Dena, jambu da angi zang xie gala yin di. Cinga ma chi tu, ni mi ban ji du jia yin bi, ma mang bu ni dang yin. Ngan cui san bar, sena yu bi kubu da dung her, chu gu de da, ri ke zui si nga chu mi dong na. Kya ni yun je ye, dang ru ji ri sang si.
7: Wen zhong. Mambo Hila, Dula Songju Mebata, Duru Tong Sesinja Madama Gala Inde, Kordu Mebi Dotri Mambo Hi, Ronk Ronla Gawi Limbai Ding Rapja Sengkang Ribi Lopen, Foro Edi, Sengkang Detong La Tseni Dabdehi Yayode, Sengkang Detong Jenja, Dun Nam Yong Lela Tsunhi, Nekorch Munam Tsui Jongoyo, Dunda Dunny Labor Dotumna.
8: Jitin
7: Shiyu Kuyu Soje Shinta da Mayimbara, Roni Kikbo Yin. Gangza Soyin Yong, Rongla Changbi Chomi Shetabhi, Demju Yue Ji Song Yue.
8: Rite, Mayim Mutsi Shetang, Ge Rangli Meba Gala Yin. Nganchi Yinja Tungna Lan Zibi Uzo Shiju De Yane, Rangki Rangla.
7: 应该的相比连接胸膛对我们心胸希望呢早晚你读着没把等着赶紧一点就能懂人切着弄你让个人来心胸追着的音了你听得了心胸就碰卡皮皮碰卡烟也给你种没爹呢给你一起当
8: Gari
7: 너나
8: 뒤때리니 송 소아지다 지진치요 랑세정라 왕위 세라 고차지니 롱그정라 닌지당 롱그정니 샹지 슝군주로 생강 최대나 돈하나오디 생강 최대자 자와시비 대탕그정니당 대탕그 시초증그

0: 天天连菜呢，白天家三九年的过当，参加民众的过了，天天十九单拉的一边连菜去，能对卡送各种习惯，我来白天家三九年的过当就赢。
1: 다큐 미미 교다 노로 리빈지코 듀레세피 폰조 카니 로비진세 부셔지에 산준이 이두에

0: 용키 로지타 롭치레 카시 로마르 치바 리키 뷰페바 지키 조와 소무타 로파 양보 계급기 치토 시대민의 소경 치부 지키 겐저 코스인 순염 퇴벽권의 전발 접시
1: 나모 최딩기 양당 디네조 되라 피규르긴 도자 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선규리 냠자 리제시
2: Diglegun ne pepe ne su, geji me ne, Zhongkutan erdi zhewa di zemli si di ta, targe yegwen ne juna, tuyni kejian denbe, zota jiri ki, Zhongye zhewa denbe ngang dungyu chekyur niti chen ne, zemli la penpa dungyu rigu chichin yu chi chue yu. Erdi chichin pyo suba, zemli zhuri chage tepsa lenzo ki cenzin zhuxi kanyi si kwe yin ki. Erdung zhewa di, gegeb nipi ngwen ne juna, kegaan xindu chewa ma si, zemli ke ngwen ne juna yang, tuyni kejian den yu. 니삼나 카사 궤도기 무유 궤고 망부시기 안조 계급니 편순 카촌네 등규 제발아 군디 동진유 계급니 비조다 제송기 초니비 저와 공비 조규로 특주기 고급 대외 망와 뒤규 리구 지기 유지 제유 어리 洛杉矶 주계 락더린지 지엔 살로카이 점린토기 변종 의진 치슈니 인비 어리탄 중국로 캡콤 망비 능로라 냠리 제베 고급 망부유 洛杉矶 주계 레구 갸지 십주 중국탄 저와 텀서 위바탄 중국내 퇴비 총소기 어리 제주 바라 편바톱기 위 중국으로 칠도 지게 시로 동규 대양 어리 변조로 기문에 주나 개간 신도 시와 된 만수 어중소다 제좀 나와 티 초니비 저와 섭도 조토비 리구 치신 유지 주유 어리 정중 튼세 난지기 어시의 진동 다니엘 마이비기 나랑키 어중소다 제좀기 계급니비 뉴스 냠레라 군디 동규 지구 지부타 계급니비 워르기 개체 슈리라 핀제 동규 저와유 티 계급니비 키레기 저와라 중류 격규로 군디 동에 티 핀도유라 틀레 제타타 코트 제타 덴부 용호라 나르베 레베 쿠르유 준톱규 지지 저유 어디 치지 제베 튼소기 소소 마이가르 플로맨키 좀이 빈디 점린 토기 빈조롱 의세 치슈 어리탄 중국니 와르 지도 균균 제베이나 점린 티베 대자 용규 지지 저유 俄中牛松给用于联邦给操作坦森企俄中结合女婢人不脱血及中文桑不均匀切切电力用于文化脱入主角的片头一部谈就女婢这会儿文化特别强健体位总局马赛结合女婢变成了牛松中文了在座及苦力有中局日记绝育结集明天中国谈俄的做大结束期怎么能给西地谈他给了电梯人心谈成立体位切往女局日故其给日记绝育 修订给局级南极星球抗议工资实地分波罗亚的给主席习近平给对南北局级南极年终处罚他每日给两万集团所不对于都市的官片顿开给可能是不见温居的用户了官地动画形式俺然给他定给中国谈俄的做大结束期中国谈俄的创业比这话舍不得抓马赛怎么能给西地谈他给了长久给女秀邻居日故其给越界绝育 波利维耶七七部长苏巴菲尔南多乌纳库尼伊中国谈俄的做大接种了蓝色独立德比对你电影结合女别古这边中俄这话谈怎么能给西地谈空别所给那段开心帖共产节日定色不能就是可能是被切不西谈变成前三年的所结婚所中国女别开心对别切心月别怎么能用给他定给接种给可能是不给三天别修建铁局日故切心月季绝育
1: 波兰给总理选拔苏尔巴塔编就是部长解决亚诺什配合黄旗司机中国谈俄的结合女别做大接送期中国谈俄的结合女别者话电表案空别主角了规模贴图把马赛怎么来定税提别切换轮图表示按照他定给接送了给前天别重点通天却要看给制度了兄弟家伙谈推梦给文字舍不得主角了滚地当天怎么来定力人心谈定给人心提别忙忙轮局日故其心与其绝缘
0: Diglia kune biwe ne tsu, libe ne

0: Nyamle.
1: Chidita Kongpe.
2: Zamlingi Tirin Kasan.
3: Zamlingi Tirin Kasan.
4: Sengligye Kungamsa, Shamla Zamlingi Tirin Kasan Shibilizan Shuguyin, Tengdi Lezengi Nangtun Zouni.
5: 중국타 에프리케 응외족 냠레 띵 섭도 다네 투몬토 피게기 강귤은 부사바 되신 유베고르타
4: 진드시바라랑 얘기 뉴규 사베 랑고로 튼송타 치르돈 이거 땜뿅아 파르웨고로
5: 타지스덴탄 중국 정화 균체미바 게림 사바 되신 유베고로
4: 어렵다 중국 유리 니페 이치라 콜레시비 로로 냠레레 제시른 진비 튜니 케진 된 유베고로
5: 더 에프리케 칭외국 슈 치르돈 신 유베고로
4: 겐잠즈웨 튜레 냠즈 섬충니 피게기 순슈 럽도 피와 시비 고르소인
5: 샴러 틴데리 쳔기낭 튜시프트남 센쇼
4: 녜차라 중국타 에비지기 킬레케진기 토림링디 급탕보 에제 오비이 게사 디아스 베바르니비 에비지기 난지 지교부로 초이버시 링디기 중국타 에비지기 응외좀 냠레 띵섭다니 냠도 피게기 강람 사브드 지베 주된조 시신 티니 에비지기 난지도 자드 중국 흉접서부터 에비지기 난지 온율행강기 냠지토 종녀를 세부터 에비지기 중국 총소기 중견코 시시 중국타 에비지기 기금망부 시신타 킬레타 티신 기지전주기 튀미소니 중국타 에비지기 벤저로 총된 냠레타 퇴레 짐부르소기 취시르미니 비리 띵섭체 유바시 소슈군 준츠 콜레시비 벤저로 기댕기 메비 정신 체론조의 겸중호 중국타 에비지기 냠레레 니슈치와타 양신 갸체웬 뚜남군비 초니비 피게기 탑준 지투레 슝누 갸바타 벤저로 총된 김마저 종어 섭드 동화 냠레기 뷰체 균체메바 토르당디 장외 피게타 타르게 용치 도브슈 리키숨 뷰그 빙은지나 오지 뉴로 시진 중국타 에비지기 벤저로 총된 냠레기 시균 덴뷰가 갸처친부터 냠레 겹고 균체메바라 갸처친니 콜레시뷰 로저 튠지 냠레기 베센도 교르게 니도니 생을로로 중국타 에비지기 총된 기응은부로 아고르 통지로 섬동 시기 개주심버티 퇴송례 갸지 줍듄탄 청중 듄파르니 중국 로줍듄 듄마라 에비지기 총된 로디 기급 치슈기 니법 균형 체유 소슈미니 에비지기 감스침의 장묘 총된 구응외수 니엘경 체부탄 듄니 중국단 에비지기 벤저로 총된 냠례라 나라 총유매비 구급 체유비 응은지 前途 에즈오비이 종동 타이이 링디기 주된소유 담시 비급 콜레시비 사제 첩시기 니에데매비 정신 체론조위 겸중호 에비지가타 중국 냠레레 펜즈 진조타 잔냠 니빙기 케준 딘비 덴뷰 정신타 양디 정신의유 민아라 에비지기 감스 체메 피기기 신례 팅럽 젠타 소레진 신데민의 소경 제미부타 기급 칸네 퇴레 초규르 짐보르 군디당 와규 민보르기 케보 톱신 유지 숨버시 에비지가 난제 오이는 간기 주시 예수프이 에비지가 감스 체메 에비지가 난지기 니도 야메 추주르 숨르 추림 용녀르 문규르 치신 유비에 중국 냠뇽라 에비지기 제시른 진린 첨부된 유 중국 타 에비지기 냠레 링디소 람스기 니티오 멍시 지구타 뉴유 데르레소 케군기 에비지가 타 중국 냠레라 유르시 촘제 톱 유지 송도 에비지가 난제도 자대 중국 흉접 속비 속소 장방기 중국 타 에비지기 냠레 링디 비진 우초기 니티오 중국타 에비지기 저와 튜럽사비 튜단 남북군기 레완지둔 초바라 림부르치유 민아라 중국 초제토의 지조 고예르 군디단니 멍신지구 편준 지투타 튜레 코지 냠레 장도 피기 무지 갑규르체 수비 무줍체더 럽타 림바르디니 에비지기 피기기 피림레 갑규르치신유 튜레 코지타 코지 코지 냠지 띵습치디 신례타 수준 리지 뉴규사바 청지 변조로 소체 공소 냠레기 파르동 갸지르다네 변조로 총등기 냠레 뷰지 티웨 토웨 초스 피겐주기로 군디동 구시 송도 에비지기 소레젠 타 튜레 림불로 군디동규 티 링디기 대위 추시 제시시 금디 링디기 멍시지구 조준 타 데르레 사르비 뉴규사바 청진 변조로 응외즈단 총된 냠레소 각제 캡군르미니 제드윈 옌라 린디 주디 중국타 에비지기 튜레 코제타 코즈 코제 튜주로 피겐조의 터블람라 추드루 띵섭체 유바시 소규군 준수 중국타 에비지기

달자가 자카 촌촌마제노 마저치위고 포야제여시 포자다 나이나 마풍라제시레가 자보도 직반자이와나 쟁안 뜬시 고판투보 자와나 샤주츠 반주 村主人的可惜 你们这破家的 中这卡拉洋家呢 下铺下木多 下周有的啦 我呢破家家不赢 下个下世下那错 那我就写了女 直接下一下看呢 하장 지신 제바디 수인 라송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 소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보디 응거여시 타고노로 담보도 가리세딜 선주파고노 라드이 마히비가슬라 민 강거는 타자와 세는 민 강거세주 딘들 치텔라 딘니 아니 민세야데 니가슬다 나이 담보 더그처럼 나이 담보도 땡겨레스 데네 라데지가슬라 리당세야지 왜 리당세야 딘가슬라 리당키비기 리세안데게 나이니 바 리스야와 땡겨레스 Tene nai samba tabe la tsuen ba yinji na ta oden ji kasila, ta oden di shera na nja ja, oden ma hibi kasila shepa poru se yak tsik yur. Tene shepa poru hiba tegi nai samba shera de tengi yur. Tene laden ji kasila che tang se yak yur. Chandrubu che tegi che tang se yak zawa gano tsik teni yur. Che hiba tegi nai hiba gyushe de tengi yur is. Tene njungkung nabi kasila njungkung sa se yak tsik tegi tene nai ngaba njungkung de tengi yur is. Tene yang oden hibi kasala ani njevi sa sia njelvi sa sia chu tene njevi sa hiba ndige nai tu ban jera de teng tene la den jikasala teni tang sia ge teni sia ndige nai damba teng tene che jawa no bepa sia ge che jarwa no bepa sia ndige nai ji ban berat teng ande to choma de chiren na za sen ji ba korang ge za sik no nan teng yo ta de kun ji shi tene kun ni ba de chiren na de ja kasa wa ta de tang ju ku no yo tāng chūku nōla kāngsūng yōre sē tīla mīng tā tē tāng nyo jīn nō tē nyo rāng kā jā tōng bī chūng yu lī tāng xie pā tāng yīn tāng yung kūng rē wā tāng nī tā pē pī jā yāng tāng sē o yā ndā shī tāng chūku tā jā sī shī tē yī tā tē kā nōla tē nyo rāng kā jā tōng bī chūng yu lī tāng kā jī chūng yu sē yā tī kā nā yī tāng bō tēng kio shī lī tāng sē yā tī kā lī tā kā nā yī nīmbā shī xie pā sē yā tī kā nā yī sīmbā rī yin seya tige nai yiba njungung seya tige nai ngaba njewa seya tige nai drukba ni seya tige nai dunba pepe jayang chang hibi kaji pepa seya tige nai jiba tige tenye tila nai jib tani changka korang da jibi goni tangju ki tsa kusam ani sibo shene tengu yor nda chere se tila nai tani jiyo pi ku kungimba tisa tani kongsimba ji chere se tila ngancho zunbi jaragaji dire jueba ga kasala ta lo tsawa ngi chidusaya korang gi yirwi ka tani njupi dra jetembi tsik lewari shibasaya ta tenze ka dati gorji tenji tenze chi yobare ta tingsan chir zina ta tohung ta yigunong yor tohung ka itani yinyi nula yuba tenze chiri tani tenji tenge mingla njupi dra jetembi tsik lewari shibasaya ta tega nula yang nae je peche ta jibi goni sigo shini sun yor Kanda yore se dila, metok jitsa li junhin yuez. Junhin la na lungi shue. Junhin ki na lampu yel. Junhin shir na chuchunghi. Junhin li na metok chung. Hing yaga ratu dem. Junbi hing la shachang chi. Jeje junhin ngotar nzi se. Ondeg ola ya taro tsui. Nyo bare. Jawi chani ta bejian deri. Tengdo la, metok jitsa li junhin yuez se ya. Diga no na junhin se ya te, na ya tangbo. Ta teni ngo zang tenpa se, deshi. Na to, kiri ni yu junhin la, yani nai jibu, choma jita ni peji kuipa tenri jiri. Junhin la na lungu shi hibi kasa la, junhin la si, la ni nai nima lisi xa. Lungu shi sa da kaan la shi, yani junhin la si. O, xavi yil tenpa shi. Teni junhin ki na lambu yali hibi, junhin ki se ya shetak che. Junhin shir na cho chonghi isi. Junhin ki che to, junhin ki shir to, o, cho chong. Teni cho chong guipa da tenki. Junhin li na metong chung hibi kasa la metong chung saka kung te junhin yinpa, njunghun shi. Tene hing yaga rabdu den hibi kasa yaga te kang yaga yinpa tene hing yaga yinpa, hing da yaga yinpa rung jaya tenpa. Tene junbi hing la shachang ji sewe tisa la shachang te kana yopa, junbi hing la yopa, ni ji tenpa. Tene jue jie junhin ngonsa rin zi jie jie se ni kangsa kanya rung wa yu pan bhe ni, o ta junhin ten ani hachang gan zibondu se. Tene tisa la nigo nong la chere se di la na yin tangbo ni jeba marabak chachang ka tene Peji da jibi goni ten yor. Nda chere se na ane tiri jibi kaji dati kata zanchi chani yor. Ten yin di la naye jepo peji da jiba tani ta kondi hiba kundi ga jubi dhaji tenbi tsi lewi shiba saya ndi ga nol kwa sa ten yin pata nda nga so pe kanji ba ga dati bi luji koro naye jeje na ya koro nchwa me ba tiri. Mato la ta jagal ma. Ten yin di la ta naye jeje na ya nda na ya joto nda ta di shi je nga so kipa kahi go kung lung me ba ane kor sar di juiga ba ten rije zawa ni ane mayin ba te kanku goni xii se dhiri ta goni xie ba na yungo sunda ji zawa ni zote ane dire jibi ga jin jubi da ji de bi ti lev shi ba sa den de yu kong tup yu tse de ta de so gon ta sung yu ba o de ge ta sa hi che de ge is de yan ba yan za ko na ye yin da me ji che ge de yang a de ne ja ga ji ko ra yu ngun ji ga bo den de ji la pe kam ni den de ji la yin ji mi ji pa en tu men tu zo na chen ane te ma gi pa pe ra la yan ko na ye ji ji na ya o xia ji yu ba den de yan ba yan za ane na ye tang bo da je ba de ni de o ta 나서 자가지 나인 교도는 뛰니 희가 봐이나 아니 나 나서 본디 희베기 나에 담보 된 오자 된 바세야 되다 나인 지바 되니 베다 답은 쓴 바이나 나서 베런 거 토마이 바겠네 되니 바르지 나인 임바는 고스는 나이 듬바 말해 봐 대서 때 시탄 갔다 자가다 진 잡온 잡고 그 미세 그 처리 있어야 되니 아니 받으셔지 그 되니 그거 체요 여러 와 아니 그 나인 그지 미세 왔다 되니 뎀바이 왔다 된지 차디 그래스 다 내서도 처리해야 되는 건 나이 거니 아니 희귀지 그 정도 차려. 된대 인디를 난소 거다 깜들라 다 건히에 봐나 이 키바 라라 같더니 나의 담보다 제반인데 안에 나의 딱 바레스 옛 주보대서 나의 진유 바레스야 된대 내 바대서 돼요 아니 자가르터 거 나의 그 찐스 바 유메 라소 발라고 띠니 해 봐요 된대 인들 다 스테잉이니 되나 아니 코로코로 돌아야 진생이지네 대바 근데 지안 레디오리스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추린 치신저 가스히어
0: 와다 된제 인디르 다 찬더니 나조 베라 나의 제 예비가 와다 용란지 루테니 예야지니 아니 나의 당 치치니라 아니 먹가세요 봐 먹간지지 떳떳 희지 같이 모으다 자죠 디디르코 나의 제여 봐가 룩데 예야이니 아니 디토돌아다 나의 당 치치니 이문라 편서 바로 이문라 아니 먹데 가세도 아니 안소지 저지시 달아다 담보데 처리세디라 나의 인라 치치 많이 박으면 아다 나이라 치제 많이 박으면 돼 여가를 여바르가 여바 말해 세디라 나이라 치제 많이 박으면 돼 요스 다다 강야 세디라 아니 다 대중 오자 대비 그 민대소 야는 적이 없어 와야 다 배차 야나 니마히 주비 그 잡아 니마히 주비 그 잡아 봐 야니 니마 그 민대는 가서 니마히 주어 와 되는 니마히 주비 잡아 봐때 아니 니마 그 대중 오자 대 맞지 어디는 내 나이 담보 인스 왜냐 너 처리는 치제 애인스는 치제 많이 인스 치제는 랑이니 고 대대는 매바 어디인들 너 처리세 들고 민이로와 고나이 담보 어디인들 너 답을 쳐 봐이나 나이 이라 와 치티 많이 비 머리 나이 담보 대서 가서 민 대서 야는 되게 근데 니 바지 처리세 들 치체 인라 나이 많이 받은 못 되시 다 치체 인라 나이 많이 받을 거 강요리세 들 와야 드니 라드 그체 죽지보 드니 젠데 그체 짱양섬 아 드니 하지 그체 대대대섬 드니 제드 그체 감감 다나 바마라나 삼탐 쭉지 되네 나자 되네 당자 되네 대자 아 되네 다자 당 가자 셔자 되네 진힌힌 지히히 어 되네 지오히오 셔나 아 되네 지히히 답 오야 다 된제 그 체만 보지 요 바래 오다 체 대소 답 때 아 고 치체 이나야 고 나이 많이 받자기 요 되네 스마르 체레 있어디로 치체 다 나이 인가 임비 그 못이 오야 다 치체 양 이나 나야 양 임바데 ane kanyore se dilo ata nae jeg non la nae tambo de pa phupak ming de so pa phupik da hama ge nae de de ga na de ge ata ji da kai da wo ya ta de so de chi re se dilo nae yang yin la ane che jang yin ba chi che jang yin ba de de chi che da nae yin ga yin ge de wo ta de so ya na ga so de ge re ta nae ya ma yin la chi che ya ma yin ba wo de yin ga ma yin ge de ga ya so de ta ga so ma mo ya ta de no lo pe na yang ye da 드니 사지기 이게 짱바 드니 카카 강아라서 이게 짱바 되소 오 되소도 치르세야 되리 아니 미야 체자 말이 치치자 말이 되소 나야 말이 치치는 나야 강요 많이 바레스 왜 디인들 치치다 나인인데 공디 해바나 이 나의 제유비가 용라지 루테니 여야시나 나의 치치니나 다 미게 오저 유여가 오다 되는지 잘 되리스 와다 너 치르세야 되리 나 저도 나의 치치니 지고 드니 맞죠 되시 디인들 다 공도 해봐나 이게 된 적은 못 쏘던데 해봐 이나 아니 나이나 치체 임비 마셔봐 나이나 치체 임비 니봐 매봐 나이 나 치치 이거 마체테 아 요세들 근데 나이 담보다 나이 담보도 치르세들 나이 리 고 치치 마 양 치치이나 나이 예비 양 마체 바 치치이나 나이 예비 니 바에 메바 제제 치르잖아 나이 마인 바가 다 치치 마보요 와 나이 마인 바 치치 마보다 라드 당 진데다 하지 라서 바데 니 치치 마보요 바리스

0: 방문 넣고 땡기 바이자 아니 아 공디기 비긴 중고는 배다니냐 아니 냠들 처리세들 아니 사기 담보 어 단디기 넣는 아니 뒤니 근데 콘솔 뒤니 아니 땡기 바레스 마토로 시짜이 차니 희야 바이나 아 중고는 배다 땡인가 되지는 체그 넣나 아 되니 체 라완지 차디요 어 체그 넣는 체 라완지 차디요 아 뒤인데 다 드리 어 다 디세 공항에 가서 배비긴 난데데 어 되니 드나니 아니 창야지 되니 Tengal tak tering ke nanti tentang jenis angso ni sanyi saja ke, tni drug hiji angso tni ma di kasar ma kiji jing. Tiga nol tni tambah de kahre sembilan tisu le, tni bela, tni naik j, bela tni naik j yo pandai na, tni telang angso ceri saya kerja ta, kungkang tu gigi paris, kungkang deh na telang kungkang la tu gigi paris, tu ceri saya dulu ni. Chua Tambushi. Tene Chua Nyingba de Chere Se Dile. Tene Chichye Yena Nae Bi Chaka Ma Ches. Tene Chua Simba de Kanyin Se Dile. Chua Simba de Kanyin Se Dile. Njungkong Tam Beja Nyingde. Njungkong Tam Beja Nyingde Shetanga Che Ramanchi Yena Yang. Wenja Ta Sanchiba Ga Zago Nol Maten Uri Kasila Jinju La Tupi Ga Che Nae Da Jiba Se Ya. Ga Tene Sachi Ndig Nol Ani Dugi Bi Jinsen De Chere Es. Tene Chua Ten. Jual tisu ngokola ni, sama kesan hisjat na ya bandu. Tni tisu JJMB, tni tering kelutik sami maya ni, sama cahit dale.
1: Nenjen di Zhongzhi Dang, Hehe Danian, Jiangzhou Pingzuo Dang, Jisu Dajuyi, Zhongnamcu, Dayamu.

다 능가르보 가 능시케 템바탈라 지첨서컴 데믹탈라 퉁아 홀카 다솜데르바타 춤지키 흉딩케 춤시 안게케 까와서바탈라 진지 티예케 고투서바타 호르서보가다라 다 호나 호르기선 셈보케 토라우라 셴자르보케 지주선라 파티 진조 셈보테 욕고케 유바타 네저카 마보쇼케 욕룩테 파티서다카 안케 자르보타 안저르타 자르보타 호르서보케 토토라 셴자르보 유룬케 코자 토라 자르보타 안시게 코나 니비게 카네 티지 지좀 최초 파르게케 토톰 티 파르키 파르게케 롤로 델링 바 초베케 나지 유드라미 파르게케 데톤 다유나 토존 출루 소게게 까모 토드 숭나 마보가 드라마 보 까소 테유베게 까메 타로 티티게 튀라 마타바 돈다 돈이 테케 팔라 돈도 톱데 드라 초베 머신로 시담게케 까나 타 기폰 데폰 남게케 돈이 쳇손 시신게 고네 쳇손 탐티라 탐티 다신나 달라 조킹가 더 까모 토톤가 더 사탄 더 코나 톡신게 고 가본 손라 니베게 까메 타나라 라마 신테게 텐텐 세트탄 닌데

0: 야 코렌지 방간도 본게 코레양 데레오 머신나 투야 데렌카라케 제주르파 아르쿄야 토토와 데니엔드파 아르쿄야 산덴르고 상오마히나야 지릉사오 토와나 지리야 여르갸롱본존베 다시 못 이해나 주리야 향한다 봉강오마신다야 향도 가볼게 유르니야 도세 배부 도미동보유야 나라타보르타 코녜레유야 이파라 주보세 파자르유라 야 슈슈와 카라바데드삼냐 셈니본도와 코치나삼냐 토니와 탄테투네삼냐 세소본삼링톤드삼냐 이파삼보페쿄네크르야 이나삼보므르기나쇼피에나야 이지보레게아지보니야 테니보레크르에코데사나야 마라바즈르키데메라야 로탄보투니에콘르사르야 톤톤보도루코타메라야 템바보니르코쿄메테야 롱즈보트마르야르보뇽야 이콘토보키게니마샤르야 슈탑규보사예 코초추니야 타신발렌시에케 코테프르뇽야 이토링보레토데풍라야 세체보니마 콤범르라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다 동자지 인시해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인스괴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거는 차시하소는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를 동디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동디 다지 광장스네다 측강게 장기를 때디 전화 기사계를 동 피비에게 침부 뒤 이게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학이 제부 인수 등재지시요리 이내 기사제부 중대는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롱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수회당 회기다 중지교제 그게 도를 신주체교수는 제시인단의 하장기 진보요 대인디 정도 기사제부 중대 인단직 제자 근류기 정신에서 대시제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내 독주회 라마니아 독주회 대신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지 피제도예요 말이야 풍성초수도예요 말이야 왕주 중부 망부디제지기 중동주 시행용도 정말 대사제도 중디 더동의 풍성성 지조 지조도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지만지만도 주기요래 이인디기 다지 대사제도 중기냐 진단침부 지기요

야 탐심 뭐 흉랑도 대초야 다시 뭐 줄라 코가 담시야 건초보 예니 에코 토송다야 대상 뭐 타라총아라 대총야 총배 뭐 고소소아다야 장용봉과 수장장중야 연조보 대외 그 그게야 담

안녕히 놀이 칸디 저 보지 봄 저 보지 봄 나선 남자 기분 나선 더 더 건강 좀 기쁘게 내 수로나 더 건강 좀 해 볼 해 볼 채 내 수로나 깨땅 깨땅 아 수당 수당 안녕히 칸디 안녕히 칸디 빌로나 랭딩 랭딩 총기 안녕히 놀이 칸디 저 보지 봄 나선 남자 기분 나선 더 건강 좀 기쁘게 내 기쁘게 내 수로나 더 건강

0: བོད ལྗོངས ལུང ཚིང ཉིན ཚིང ལས ཁོང ཐང གི ལུང ཚིང ཅ སི བི ལང ཡི ཅི བེ ལེན ཚིང སི བི ལང ཡི
1: མན ཇུ ལེན ཚིང
0: Chinna namado lo chong chubu chumu yue da gung kan sun Chin nan ji da da nyingu chubin lin chin ti na Bui zhong long ching nin ching li kong Kan ki long ching ji si bi lang yin chi bi lin ching ti ri Da rang ga si bi lang yin hui ju du chun no Si bi zhubu du si bi zhong yi Nga da mi zhe ji nan si lin ching sun zha zhi si gu Xiang la si chin nong du ni ru
2: CB 主播
3: CB 主播
0: 지난 남바도 로청 주부 주무여다 다른 거 CB 주부 희비나 슬링인 친노 난준 초안노 포도슘 모이가 뉴여달라 닌가나 차 폴하우 고다 제회지힌 마요다가 뉴욕라 동렌자다 젤렌자시나 다나다 개지랑가 조롱아 임발리 파치와 산노 시참마제 도뉴요지마지 뉴욕라 동제 몽부제시드나 뉴욕라 카습시데 메리카 존지 냠보마제 옹힌가 파마요다가 뉴욕라 난준촨노 동제 몽부제시나 샹제 싱칸니 던 티라 눈슌 퇴비 니카 첸보 유행가 담본데이나 뉴욕의 주시리가 시가 차리 니카 첸보 유행가 파마카히가 뉴욕의 마리사도 마리사 제세나 돈제 이제 이 팅가 던제시나 뉴욕의 그

야 탐심 뭐 흉랑도 대초야 다시 뭐 졸라 고가 담시야 건초보 예니 코토송다야 대상보 타라촌아 대촌야 촌베보 고소소아타야 장용봉과

0: 난 타자와 쓰는 게 민강거세 주. 데는 측대라 빈이 아니 민세한테 네가 쓰다 나이 담보. 더그처럼 나이 담보도 된게 그랬어. 데는 라데지 가슬라 리당세야 지. 뭐야 리당세야. 데는 가슬라 리당 기비기 리세야 네게 나이니 말 리세야 된게 그랬어. 데는 나이 쓴바 답을 쳐 봐 인지나. 다 어딘지 가슬라 다 어딘지 시라는 자자 어디 마히비 가슬라 셰파포르세야 지죠. 데는 셰파포르 히바 되게 나이 쓴바 시라데 된게 Then Lade Gasula Che Dang Zag, Chandu Chet, Che Dang Zag, Zagan Chitinichu, Che Giba Tigge, Nayiba Gushet, and Yuris. Then Jungung, maybe Gasula, Jungung Sasiag, Tigge, then Nayaba, Jungu to Tang Yuris. Then Yang, Odem Hibi Gasula, only Jevi Sasia, Jelvi Sasia, Jelvi Sahiba Nigge, Nayuba Jera the Tang Yuris. Then Lade Gasula, Tenny Dang Zag, Tenny Sandig. नहीं दबा देंगे उसे तो नहीं चेजावान बेपास या कि चेजरवान बेपास या निके नहीं जब हम बैठते हैं क्यों अंदर तो चमार देख रहे हैं ना आसन जब खोरंग जासी को ना ना देंगे उसे तो कुंजी से तो नहीं कुंजी बात देख रहे हैं ना देवी जा कासा वाले तात तांजुक ना ना उसे तांजुक ना ल Nida baby, giant tongues, yeah. Oh, yeah. This Tanjukuta, Tassi. Tainerta, Digonona, a teny rug jati be chuni litang hippica chuni, say a tigger, nine tambotank. Litan, say a tigger, litigger, nine nimbash. Sheba, say a tigger, nine sambar. Jin, say a tigger, nine yiba. Jungo, say a tigger, nine abba. Java, say a tigger, nine trupa. Ni, say a tigger, nine dimba. Baby, giant tongue, hippica, you peba, say a tigger, nine jibatin. Tindel, nay jit, tini, tranka coron the chibi, goni, tanjukizago, any, sibo, and a tengur. The cherry said, nay, tini, jiu, pico, kumimatis. Tene consumaji cherry said, Nanso, zimbi jaragaji tire, jepaga casalata, lots of angi chitusia, or corangi jirvi, cotini, jupi dajit, and bitsi lever shibasia, or tatanjaker, any, datigorje, nejitinji. Yobare.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century, the 13th Hink yaga rat to them. Jumpy hing la shatung chi. JJ jinking water and zees. On the gola at the chip. New yobare. Javi chenta, begin there. Tender metal jital jinking use ya. Digon on the jinking seate. Nay tambo. Ata, tending water and dambas. Yes. Not the children you jinking la, jan nine jibo. So much at any page you keep at energy. Jinking lan or lungishi, he because a jinking lass lande. And in nine malicia. Lungishes are the conscious and jinking lass. Shall we yield temper? Then a jinky gin or lambo jelly he be jinky geese as a drug tree. Jinky shirn a churtongies, jinky chitter, jinky shirt or churtongs. Ah, then churtong give other thing. Jinky lean a metal tongue he becomes a metal tongue, kunte, jinky, jungus. Then a shink yaga rap the day he becomes a yaga, the kangi yagan, but a hing yagan, hinda yagan, but on the other. Then if jimpy hing a shasan geese, it is a shasan the canayopa, a jimpy hing like. Niji tempers. Then a jay jinking one side of the jays and Kazakan or Pambeni or that jinking the Ani Hajang and Zibundu said. Then this digging on a cherry said, Nay Tamboni Jiba Marba, Chasang, a page of the Jibiguni, there. The cherry said, Ani, a tidy jibikaja, Dajukata, and she chatted. Then the Nay Jipo, page of the Jibatan, Takondi Hiba, Gundigo, Jubi Daji, and Tilivishiba say, and digging on Kosate, but under. So, pay Kanje Baga, that to be Luchikor, Naiji, Nayakor, and Chomabati. Matulata Jagama. Tindrata, Naiji, Nayand, Nayan Jotunda, Tati Shichin, and so Kipa Kahiko, Kunu Meba, Anni, or Sergeja, but and Richard Zani, and Maimba. The Kanga Gun, he said, Rita, Gonhibana, Yungo Sundaj Zani, Zote, and Direjibi Gajin, Jubi Dajit, and Tilevshi Basia, and then Jake, Yung Kuntup, Yung Sede. yang chichen yin na nai yin bi yang ma che ba chichen yin na nai yin bi ni ba me ba je de che de nai ma yin ba ge ta chichen ma bo yo wa nai ma yin ba ge chichen ma ba ta la de dang jin de da haji la so ba de ge chichen ma bo yo ba is wa de yin de nai yin na chichen yin bi ma che chichen yin na nai yin bi jang ma che ba de de yin de da ndo de che de da ngan zo be je nga shi je da de ma wa phal che wa je da shi lu shi ta yong ra ge de dong ra bu ji de yin de la mi san de ga sa la ta do zi ji ni 血茶心的血吧 마토르 다 니가슬라 나서 대소고 고로 아니 몸보지 사세시니 몸보지 희야 바이나 아니 희게지 그 갑된데 파 뇽로니 아니 지르치레 초마 그 생고노 파 도돈다보지 인전지 마라바 나다 된데지 차리 그 녀가나 보지 된딜 다 다틀라 고로 땡 사비 그 아니 현주 신나나 아니 고니게마나 예 달루문라 몸보지라 소소고 제더예 아 달 현주 샤지다 하장 그 아니 같이 모온다보지 차디요 다 왠자 셔땅 나서 디진지 다 얘기 나서 본 주의까지 다들 이제 나는 거 너나 아니 대소도 대자지 아니 같이 와 말이 같이 와 말이 다 미세가 공기에 만나 있고 띵서 보고니 아니 흉주로 와서 봤던 데시나 아니 루몬보 대소 걸라 아니 가서 차하기 지는 시기 봐 어디다 되지 차려 버렸어 와야 다 대처리 있어 이제 가스 바바 다 드링크 희자 그 어떠니 담보 어떠니 나의 땅 Jenny, any Nayeda, Citigen, any Majidon Lasso, but this old you couldn't hear.
1: Dada Chichi, Simba Dina, Kangi Sunda Lochilin, Titi. Yala Muntu, Nantulin, Tissinger, Gasuhir.
0: Then it's Handani, Sundi Bagata, Yungij. 你在于啥子宁波，就是汽车进去把鞋扒死呀！哎呀，他在哪能按住？当你说的嘛，我自己的。但是要是汽车进去把鞋扒掉了，按住公安的鞋有的，在于厂里，那进去了对比个，车那样的鸡巴鞋扒几档？啊，你进去了，啊那没对比个的呢？啊，他车上进了是吧？哦，第一个鞋扒的呢，你有吧？他第一个弄了进去了对比个车那样的鸡巴，电扒死呀，得了。啊，你哪是给他车把捡着不起的进度？ 当不得吃的是的了，你拉都黑巴斯，你把拉顿黑巴斯，什么不顿黑巴斯？他不顿是的了，养二大点比个鞋子，咱这个吃的少了些。等你进都黑巴，啊，等你哈几黑巴，几都黑巴，中空黑巴，别的黑巴是的，啊，他钱多嘛的了，啊，钱找不着，拉都拉的二点钱都哈几，几都中空别的些，你说的，啊。
2: 要是汽车进去把鞋巴塞亚，第一个他啥子挡不？进去了对比个车那样的鸡巴电巴塞亚，哦，你就搞事。他第一个弄了挡不？进去了对比个车那样的鸡巴塞亚，那个弄了，工地鞋比个他，先把钱找不着吧？车。第二个他进去了对比个车那样的鸡巴，结果刚入一呢，啊，那样一个没意思呀，你都按住起个工作。他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个工地鞋比个，结果刚入一呢，那样一个没意思的了，他都那样没意思。
0: 真正确的是呢，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电巴是啊，你个弄了，别那拉得大不，尖得大，啊，垃圾，尖得，我呀，听的拉得大，尖得垃圾尖得，哦，你一步的确的是的，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结果个弄了有的，因为讲，你说的，啊，你那也蛮一把，哦，那也蛮一把，听的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结果刚入一呢，那也没意思，有些呢拉得大尖得大垃圾尖得大不是，羊。 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结果刚入去呢，这个弄了这一万斤一个的，对不对？但这样也没给得，真正确的是的了，军工党没得大不是？我讲说，工作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结果那个弄了，拉的拉的，对不对？见到拉进，对不对？军工没得啥子结果啊？这个弄了，俺说别那军工党没得大，军工党没得大不对？进去了对比车那样的鸡巴，结果刚入弄了，也把热的，人家过去的是的了。

0: 오당 아니 최근으로 제 영화지 차장 되고 누구는 뒤니 땡기 봐요 누구는 뒤니 땡기 기요리 사제 담보 되고 진짜 인들 중국도 매자니데 식당가 진주라 뒤비게 제 영화지 많이 나야 권이 처리해서 되라 나의 지지 지수 요 봐라 권이 나의 지지 공수 요 봐 된다 얘 봐 인디 아니 나의 제보데 사제 담보 누구는 땡기 봐 인자 아니 아 권이 비긴 중국도 매자니냐 아니 냠들 처리해서 되라 아니 사제 담보 어 단디가 너는 아니 뒤니 근데 콘솔 뒤니 아니 땡기 바레스 마토로 시짜이 차니 히 야바이나 아 중국 담배다 땡인가 되지르나 체가 너나 아 되네 체 라완지 차디요 어 체가 너나 체 라완지 차디요 아 띵데다 드린 어 다 디세 공항에 가서 배비게 난데데 어 되네 인다나니 아니 창야지 띵 띵들다 드린 그 난데데 단전이 안소 아니 사이샤지 그 아 되네 드락 예지 안소 되네 마 안디 가서마 괴지진 되고 놀았더니 담보대 강아리 세운 뒤서 아 드니 벨라 아 드니 나의 제 벨라 드니 나의 제 여반데나 아 드니 대랑 안 수치해서 그리고다 아 쿵간지 바레스 쿵나 데나 대라 쿵간을 두기 바레스 대처해서 될 아니 아 좋아 아 담보시 드니 좋아 님바 대처해서 될 드니 치체이나 나의 비착가 마체스 네 좋았음바데 강인 세디르 좋았음바데 강인 세디르 중국 땅 배자니데 중국 땅 배자니데 시당가 체 라마지 이나야 왠자 다 선주바가 자고는 마땡 우리가슬라 진주라 뒤비게 체나이다 지바세야 아 그더니 사진 디그노라 아 아니 더기비게 진생이 저리스 아 드니 좋았대 좋았대스고 콜라 아니 아 정말 그 상기 시작했나 야분도 드니 디세지 젬비 아 드니 드링클 호티기 참나 야지 정말 자히데레
1: 林清的中之党，谢谢当年江苏平措党，直属来指引中南措大业务。
2: 门的面边扎通个天的，说明中国这个周边变得紧，人家用钱就够给，用是钞票，只用钱心看皮囊。借了王位，里面利息你也拿，借着土豆的骨头给花花园里，日用这新看事，花花。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양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두즈 살레팅 세이토라
1: 세이토라
0: 용초비 단주 조카르탄 님비 로톤 용치 조자소
1: 창양 다비 세이토라 이 체라 조아 바미 진바므
2: 지라 차모 지라 차모 지라 차모 소
3: 조나마초 다다치지 친구조비 린친드는 강길룬친지 추두르지 린친 세초라시바디지 디렌그 리즈치지 린친노 니야 나윈디즈 시반데 제제시여비 제치 친기린지니 토추비니조